사람 뼈리가 도이게또 우 하이카 도네마 노예 웨르코라모 하냐네미탄 웨라페 과이 렌테마 웨르코코아 이카토히나 야하페 요코페바 SPR 바쿠나 오니모에미타라 노레코바 12

0: 난 뷰리가 도이게 또 우, 하이카 도네만 노여웨르 꼬라무, 하냐네 미탄 웨라페, 와이 렌티마 웨르 코꽈, 이카 도히나, 야하페 요코페바, SPR 바쿠나, 오니 모이미타라, 요레코바 12 a 18 meses페, 네미탄 웨라노 웨르 코이라무 웨테리 바쿠나, 이카 도 웨테리레 모이카, 에니엠보이, 온베라에 미니스테루 데 사누드 푸브리카 바쿠나토리오페, 바쿠나 니 모이니 코페테이테, 코브라에 코아포, 헬프트보 코아히나, 미타레 코베라, 에코아네 vacunatorio y anuisbeba vacunate.gov.py o marandú o agende te sai hasta copona b bote donde ja para guaire guay
1: hielos en cubitos piro ice encontralos en las estaciones de servicios de Shell y Copetrol ruta quinta horqueta pedidos para tus eventos 0981 134